0: 예예예예예예예예 이렇게 해봐.
1: 주통 동루다 마실라 백직 도스도시백 이거래도 내가 뭐
0: 주통 주통 동루 같나시
1: 주통 동루 맥주 쎄다 마크 동루 레흐메스게 스미 예예 대포간 나온 거 좀스 마리엠 글